0: 오빠, 만약 콜토가 언니야, 마귀의 음악실은 어디서 갔을까?
1: 꿈싸?
0: 나 도다공 맙듯 나가 크리스찬 이모나 규리촌 그 이거라면 미스메링을 넣고 온수마의 플라노 네모 이니하 어서 오늘만 안건 막라로 나가곤 티안
1: 아여 그만하
0: 나도 마인
1: 안담나 그 바로가 나가곤 오블리가션 다님
0: Tinuod ka, Christian?
1: Oh, maong ayaw ka pala ka.
0: Salamat, John. Sige, bye.
1: Bye.